로데게 메가츠 데베 헤페몬 미가데가 알고면 코리아 미겐디 라와피타 라와피타게 미레게 쇼게 네마카 하메 미 아데보니 쇼게 바베리 파라타콘 미 하왈 콜리 마사카타 포 에 바베링 리퀘스트 코리 라와타케 쇼게 테레가 알고는 히마나라 데몬 미디에 미 아이사본 뎅 쇼니 마라네 알고는 그 파라톤 게네스테 라와예카 아이고 아 테레 이슈크 메 미 필름 게 라와타콘 하마 와라 카미압 라와예콘 쇼미니 마라니 에 미 아이 훈 테레나 와랑 우 파베르 바라 바즈웨르 바쿠트 콜카게데 아슬람 알레이쿰